0: 아니 백이 이재원을 백이 예 이재원을 백이 이재원을
1: 그야 맞춤 절단 다른 사람들 시청 가게
0: 야 우리 내 미식도 하베르미스 욕
2: 무시무신 백 뜀 김에 할객들 가라보르소도 오늘
3: Erkek mi ister, vay sahtekarlar vay.
4: Erkek he, olan yedi be.